0: 빵짱 예비촌.
1: 내가 소리가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그 가미 스마나이.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무 필요한 인포테 밀로칼 끈방한 바가이 싹갈라와까.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.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마가 말라 클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Joy, mamakaigo Choy, ang gogo, Choy.
3: Ah, ano nga klaseng agogo?
2: Ang makapanulas ang uhaw ko, Choy. Kaya uhaw-uhaw lang ito sa pagtalaga niya.
4: Hashtag Pinoy Classic. Hashtag Nagba.